0: 이라디오쿠
1: 복간 이라디오쿠
0: 복간 이라디오쿠
1: 거기 두세
0: 내가 모양기 돌리다라디오쿠 하루
1: 에 그나빠 관련 돌끌
0: 이미 리얼보드라디오쿠 아쿠칸 모드는 라디오 어째
1: 아 라디오 어째 뭔디게 라디오 빼 관련쿠노 이토 라디오 양 꾸랑 아찌 이니 라디오 양 아찌 랭린도
2: 96.9
0: 아찌야
1: ini Elkoga Radio Bali.